싸움이 라인드 다이머 쓰레 잔이 마 정제 배우성 발을 추보라를 쿵 나는 다음에 튀는 무대 야무리 비는 영웅 유로화 대 구원자로 고바이오 병맨 내맨 뚫어 I don't wanna be a hero.